0: 하여튼 리 윌리엄스 엘비스 이미타토
1: We call in a trap I can't walk out Because I love you too much baby
0: Och ich lausche Radio Bellballet auf 107.fm